0: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 뭐? 아하.
1: 내려. 아니. 아니, que no, un largo rato, pe, no te, largo ratito, pe.